패클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조수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열기는 화면으로 볼 때와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TV 중계는요, 그 현장보다 한 2초, 3초가 더 늦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또 응원 열기가 다 전달되지 않죠. 몇 대의 카메라 잡힌 그 장면이 다일 테니까요. 예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겠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옹기장의 아카펠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니까요. 경기장 외벽에 승리의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승리의 불빛이 번쩍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의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삶이 변화했음을 고백합니다. 화해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리고 이어서 행복,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그거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이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ll the way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지어진 곡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암 치료와 많은 고통을 이겨내시다가 호스피스에 계십니다. 한동안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었는데 이젠 수술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하늘나라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적이 있어.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이 더위에서도 하늘을 뚫은 장마비 속에서도 살려주신다면 다시 살려주시길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주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파서 고통을 없애주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주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쓰러져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의 남성 버전인 파더와이즈도 있는데요.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샵 1069로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 분의 남성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설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영환 목사이고 현재 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그리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0: 와.
2: 네.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자 남편 가장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장영환 목사입니다.
0: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진영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강태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 50일 된 남자아이.
0: 와.
4: 이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2: 저렇게 했어야 돼.
4: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파더입니다.
0: 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파더와이즈 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셨나요?
4: 당연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저장을 내 몸과 같이로 저장해놨습니다. 아내.
0: 네. 장영환 목사님,
2: 예.
0: 진영탁 집사님, 예. 강태영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0: 그럼 이제 세 분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으로 함께 하신 거고
2: 예.
0: 파더와이즈 코리아 일을 하실 때는 함께 다니시나 봐요.
3: 갓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상의하고 또 세 네. 그 명이 있는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돕고 저도 목사님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힘닿는 대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고 든든하셨겠어요.
2: 네. 너무 든든하죠.
0: 네.
2: 또 제가 파더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때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0: 네.
2: 두 분이 뭐

0: 긍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때 너무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1: 네.
0: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파더와이즈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남성들의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더와이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0: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더와이즈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두신 그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가정마다 두신 질서가 있는데
1: 네.
0: 파더와이즈 지혜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질서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내, 자녀, 그리고
1: 네.
0: 세상의 일 순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도 조정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질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질서 훈련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1: 네. 참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혼동돼서 보통 자녀가 이렇게 위로
0: 예.
1: 올라가 있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유익하셨을 것
0: 예.
1: 같아요. 몇주 코스로 되어 있나요?
2: 하나님과의 관계 3주 하고, 아내와의 관계 2주, 자녀와의 관계 2주, 또 일과의 관계 1주, 이렇게 해서
1: 네.
2: 8주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강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총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은 10주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죠.
3: 네. 각 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조 안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장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고 묵상에 대한 나눔을 이제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매일매일 혼자서 공부하는 분량이 있고 남성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한번 모이실 때는 얼마 만에 모이시는 거예요?
0: 매주 한 번씩 보통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1: 네.
0: 한 10시 또는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조금 변경되면서 금요일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목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직장 퇴근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잡은 것이고 토요일은 사실 가정에게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과연 파더와이즈와 맞는가?
1: 마더와이즈 공부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시간이 또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요. 6시에. 대단한 엄마들이죠. 너무 진짜
0: 대단하신 분이시죠.
1: 네, 예쁜 어머니들.
0: 저희는 이제 섬김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파더와이즈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주 전부터 섬김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토요일 새벽에 섬김이들만, 스태프들만 모여서 3, 4주 정도 모임을, 그러니까 가정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고 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이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파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더와이즈 코리아 본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파더와이즈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세워지고 그 팀 사역이 되는 교회는 좀 드물다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편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느껴졌고 자유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번역본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재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저자인 데이비드 글렌, 드니스 글렌 그 부부에게 혹시 사용해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파더와이즈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다. 혹시 이것을 재본해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출간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출간을 하기 위해

0: 저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파더와이즈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스텝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뭔가
0: 예,
1: 시작이 되었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게 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0: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알고 가정에 세워 나갈 때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제가 먼저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더와이즈를 시작한 계기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가정의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도 반드시 가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에 따라 파더와이즈 1기를 진행했을 때 8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중에 5분이 그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스텝으로 자원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도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웠을 때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팀 사역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나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그한분한 분의 결단이 팀이 되고 또 계속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으로까지 세워지게 된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와 충무로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2: 그러니까 이 파더와이즈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계속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좀더 크게 그 준비하고 계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 장혜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장혜원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부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시니까요.
2: 네. 그러다 보니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과정 중에 우연찮게 회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회개로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1: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이신가요?
2: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셈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셈에는 밝지 않은.
2: 네, 셈에는 밝지 않은. 당장 필요한 역할이 이제 총무와 회계였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이제 스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역할을 그래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총무 역할은 사실 그 스태프분들이 좀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잘 하실 수
1: 아주
3: 있도록
1: 좋아요.
3: 예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뭐 작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안 오셨지만 이제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영상도 많이 촬영해서 이제 소장 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파더와이즈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진영태 집사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3: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0: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변호사 하시면서 스태프들 잘 단합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네, 그런 총무 역할을 또 훌륭히 하고 계시군요.
0: 예,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며 세워가는 파더와이즈의 한국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는 방송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Fatherwise Korea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어로 Fatherwise, FATHERWISE, Korea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2: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적한 요한은 특히 그 사귐에서 장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죄가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의 대속을 2장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함께 나눈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상호간의 사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빛과 어둠이 거론되고 새 계명이면서 옛 계명인 사랑의 계명 아래서 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첫째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만을 제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임마누엘과 권능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바탕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제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새 계명과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생명의 교훈을 주었던 1세기 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는 절대적인 계명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서들, 그리고 기도와 시가들로 이루어진 구약성경을 옛 계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다른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성천을 기록한 복음을 중심한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믿음 안에서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각각 다른 모든 계명들의 내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명의 중심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 자녀로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셨던 것처럼 생소한 어떤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들어온 교훈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이 당부를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적인 명칭으로 저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모든 사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바울사도도 6번이나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도 1장 16절이나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쓰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6번이나 역시 베드로사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일서에서는 복수로 6번이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는 개인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하는 단수로 네 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 3서에서 무려 10번을 사용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도 유다서 1장 3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3회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이름보다도 귀중한 명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이었을 겁니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부름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앞뒤 다 같은 말이죠. 전혀 없던 엉뚱한 새로운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자주 듣는 흔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듣는 말을 가볍게 흘려듣기 쉬운 것도 사실이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쓰는 우리말이 흔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일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 말에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요즘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이 원치 않은 대상이 아니라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까? 또 나이가 든 그런 자녀들이라도 어머니가 사랑한다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이면서도 그것을 좋은 것답게 흔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다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했을 때 처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세의 때일 수도 있고 구약시대부터일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처음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깨닫고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그대로 계속 실천해 가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 모두가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실 계획과 그것을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역사 속에 실행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명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한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한다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인간적인 헤아림이 안타까우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악한 어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가 하는 오해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의 감정에 무뎌지고 둔감해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처럼 새롭게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제 예수도의 구속으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이상 책 속에 기록 속에서만 글자로 남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8절 중간에 그랬는데 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이란 하나님의 끊임없이

외치셨던 구약 속에서의 사랑이 공허한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참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 하반절인데 어둠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참빛이신 예수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어둠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광명한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심조차도 보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인 예수도의 대속은 예부터 이미 선포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랑의 은혜를 각자의 삶에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잘 대조하는 것을 보지요. 빛 아래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즉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히 말뿐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실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생각이나 관념에 그친다면 그러한 사람의 구원도 역시 사실적인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도 역시 빛처럼 밝지 못하고 생명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9절인데 우리는 서두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빛이신 예수도 안에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남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절대로 열매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청산 유수와 같을지라도 나타나는 행동이 말에 맞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둠에서는 덜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중적인 삶이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여섯 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3장 13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은 가장 치명적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것은 또 말보다는 오히려 행동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는 더욱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신앙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요한서신의 교훈은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데서 더욱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습성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요원하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형제는 바울 사도는 물론이고 요한 사도가 즐겨 쓰는 표현들입니다. 1세기에 예수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빈번한 표현이 바로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신약성경에 대충 검색을 해봐도 179회나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에서 55회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이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빼고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서 27회 나타나고 있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28장 28절을 비롯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까지요. 3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쓰는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이름보다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서 결속감이 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교훈은 반전되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10절에 그랬습니다. 앞에 9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적으로 자신을 빛에 나타내는 당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앞절과 같이 빛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바울사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해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만 여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거리낌,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같은 의미를 보면 어려움 없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감춰져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출 것이 없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다른 지체들에게나 나 자신에게도 신앙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는 말씀에 더 이해하기 쉽도록 붙여진 설명입니다. 빠진 내용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는 말의 부분이고 덧붙이는 내용은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는 것으로 결과와 원인을 다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미래와 영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으로 분명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중간인데 건전하지 못한 종교

0: 외일수록 신비를 말하면서 감춰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끄러운 것들이나 감추고 싶은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당시에 영지주의나 지금의 이단들은 미래를 자신들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큰소리치지만 마치 1992년 10월 28일이었죠. 다미 선교회 같은 과거들을 보면 자신들 스스로 만든 예언이 빗나가게 되자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했는데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서 감추는 것이 없지만 미움은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갖게 됩니다. 미움은 천 개의 눈을 가진다고 해도 한 개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자세로 보지만 미움은 의심을 바탕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도 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를 바탕으로 나아가지만 미움은 정죄하려는 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하지만 미움은 의심을 동반자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알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사실 우리 주 예수를 향하여는 요즘 말하는 콩깍지가 씌어도 잘못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서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성격상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공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빛되심은 사랑이라는 복되신 성품의 또 다른 면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것은 진리와 은혜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맺겠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언제나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사랑은 하나님 편의 성품이라면 어둠과 미움은 세상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당부가 주어집니다. 이 둘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으며 빛과 사랑은 능력이요 권세라고 한다면 어둠과 미움은 죄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랑의 성품으로 어둠과 미움도 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움과 어둠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사랑을 주셔서 변화시켜서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미움과 어둠을 그대로 품으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과 삶을 오늘 점검해 볼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빛에 떳떳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감추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삶인가 어둠의 삶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 6회, 4회, 통쾌, 3회를 드리는 정잘해 인사드립니다. 9월이 됐습니다. 저는 9월을 오묘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전은 여름, 저녁은 가을, 오전은 매미가 찬양해, 저녁은 귀뚜라미와 그의 친구들이 찬양해. 뭐야 뭐야, 나도 찬양할래. 우리 모두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시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온 천지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모든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지휘자님이 TV에 나와서 시계바늘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데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는 잠에 방해가 안 된다며 신기하시더라고요.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찬양 소리여서 그래요 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딜 보나 찬양이 나와야겠어요. 강을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을 보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산을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꽃을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다를 보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예,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간 철야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계신 곳곳에서 찬양 주크박스 이어가시길 바라며 어노인팅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다 찬양하여라 듣고 오시죠.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유행 따라 잘 입는 사람? 색감을 잘 맞춰 입는 사람? 다 맞지만 진짜 잘 입는 사람은 자기 체형에 맞춰 옷을 입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좀 더 날씬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입더라고요. 또 그런 센스가 있다 보니까 색감도 잘 맞춰서 입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에게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쏟는 경우는 빼고요. 예를 들면 특별 헌금을 해야 하는데 엄마 저건 사는 300을 안 해. 질 수 없지. 난 더요. 더. 응? 이런 경쟁에 의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한결같죠.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봉사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내 안에 중심을 드리길 소망하며 찬양 보냅니다. 진아의 내 마음 다해, 이화 챔버 콰이어의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노인팅의 마음의 예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나무엔의 강령, 국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아들, 딸이 전국 태권도 대회를 나갔습니다. 딸은 8강에서 아쉽게 떨어졌고 아들은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메달을 못 딴 딸은 속상해서 한참을 울고 부어있는 눈으로 누워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속상한 이 눈물이 널 더 성장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엄마는 메달보다 지금 흘린 눈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메달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니까. 눈물을 멈추고 가만히 듣고 있던 딸에게 덧붙여 말했어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한테 잘할 때만 우리를 예뻐해 주실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셔. 엄마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를 그렇게 사랑해. 꼭 기억해.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에 있는 메달을

달빛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임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자체를 귀하게 보시며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고기집을 가면 좋아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온 가족이 소고기집을 갔다고 가정했을 때 엄마는 난 안심, 아빠는 난 목심, 동생은 난 등심 이렇게 고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난 중심, 중심. 세상의 중심 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최선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은혜 박현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 삶을 적셔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7145번님, 샬롬,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72번째 생신이십니다. 축하해주세요. 최근에 아버지는 조금 마음 문을 닫으셔서 주일 성수도 꺼려 하시고 저와 대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길, 그리고 지금의 광야를 지나서 주님께 다시 갔습니다.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곧 함께 손잡고 교회 갈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가 308장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입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

해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쇼츠 영상입니다. 잠깐만 봐야지 하고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영상들은 주로 좋은 말씀이나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의 일상을 방해할 만큼 보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내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0: 이하나 심피어나 오늘 첫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쇼츠 영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돌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고 다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좋은 말을 찾아서 제가 이 손가락을 계속 넘기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과 그 좋은 가르침까지도 그저 컨텐츠처럼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서 직접 살아내보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좋은 영상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조수아의 주의 말씀 앞에선, 또 패밀리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1: 1, 2, 3, 4.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장일석 목사님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책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느낌과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좋았다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우울해진다. 그러나 말씀은 금강석 같아서 결코 변하지 않으며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다. 그래서 당신에게 간절히 권면한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구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기도응답이 사건 해결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기도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짜 기도응답이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틀림없이 건져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 앨범 중에 있는 예수 예수 원웨이 싱어스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뭐 휴대폰만 열어도 위로가 되는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내 마음을 정말 붙들어주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올라오는 또 하나의 좋은 말, 이야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또 상황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좋은 말을 더 많이 찾아다니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진득하게 붙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남미 워십의 나는 믿네, 김한빛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예스 CCM 앨범 중에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수진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떤 부부에게 당신의 자녀가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물으면 부부는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자식은 부모를 많이 닮지요. 너무 부모를 많이 닮은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붕어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특히 자식

자식이 자기를 닮아 잘 되어가면 부모는 모두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했습니다. 찬송가 452장이죠. 이 찬송가는 토마스 오비다이아 키손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그분의 여러 찬송시 중에 그가 제일 먼저 지은 찬송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이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9월의 첫 주간 주말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입니다.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이 찬송의 4절 가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참 특별하게도 고통 중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신자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도 근심하거나 낙심치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한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레자 에즈먼즈 히윗 여사가 1887년 필라델피아의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성질이 삐뚤어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히윗 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아 보려고 조용히 잘못을 타이르자 느닷없이 그 소녀는 큼직한 지붕 슬레이트로 히윗 여사의 등골을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히윗 여사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해서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감고 무려 반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오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햇볕이 그리워 담당 의사에게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잠시 산보를 허락받습니다. 그녀가 정원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페어마운트 공원으로 갑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직 그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공원에서 봄을 맞으며 기쁨은 말할 수 없었죠. 따뜻한 봄의 태양은 한없는 미소를 그에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하나님의 사랑의 밝은 햇빛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 기쁨이 넘쳤고 그는 바로 집으로 와서 자신의 감격한 마음과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찬송가 428장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는 찬송이지요.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엘칸토 예술중창단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으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찬송가 60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여 바울이 좋아했던 문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말이 무려 16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바울의 옥중서신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옥중에서도 죽도록 매를 맞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었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기쁨의 노래,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모아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진 찬송입니다. 가장 큰 기쁨, 김수지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삽니다. 또한 성도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체험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지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일어난 성경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며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마태복음 8장 얘기죠.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웨다라고 믿는다는 고백을 할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할을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주신 사랑의 역사를 간증케 되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신바람 나는 삶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찬양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같고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입니다.

이어진 찬송은 워킹의 음성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 감사, 기쁨을 놓치지 않고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끝으로 성도의 특징은 마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마귀와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손으로 받들어 주어 상하지 않게 할 거라고 시험했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면서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이렇게 외치시자 마귀는 예수님 앞에 무서워 떨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 유혹을 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세 글자만 해도 마귀는 36개 줄행랑을 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와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마귀와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무장하며 또한 찬송가 348장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찬송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어느덧 9월의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차차 열매를 기억해야 할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잘 준비하는 9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믿음이 없이는 희즈윌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균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청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네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왠지 새로 산 옷을 갖춰 입고 거리에 나서는데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제 땀에 전 몸과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젖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은이에겐 365일이 온통 새날이죠. 그래서 새벽을 열고 노을을 맞는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데요. 우리의 우리 된 그 모든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비롯됨을 성도는 새기고 있으니 그저 맡기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나몽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령과 호통으로 쫓으려 했지만 나가지 않는 악한 것들에 대해 주님은 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해결법,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3855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쁜 하늘 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네, 그러면서 히읗히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을이 오고 있어요. 벌써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보이고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이 가고 있네요.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찬양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부탁해요. 네, 3855님.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네, 저도 이런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그 높고 높은 쪽빛 하늘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쁜 하늘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쁜 하늘을 네, 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와 벌써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올해가 며칠인가요? 2025년이죠? 아니 2026년이 아직도 좀 입에 덜 붙었는데 아, 벌써 2027년이 이제 되게 생겼으니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렇게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세월 아껴야겠죠. 나뭇잎도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계절이 가듯이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녹록지 않죠. 그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재에 감사하질 잘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뭐 비교적 덜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떡하나. 네, 이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고 때로 버거운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연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갑자기 막 확 달아오르네요. 새벽 기도 가는 길과 주일 예배 가는 길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정장을 차려입기보다는 그냥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네, 9507님. 아, 세상에. 아, 이 사연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한참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특히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와,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저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너무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9507님 정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 나는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위클래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드소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딸기 창업 교육 참가자 25팀 모두 50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2인 1팀을 이뤄 창업 기초교육부터 딸기 재배 기술과 실무교육,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보육실 입주와 창업자금 지원 등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함께 그리는 내일 미래동행 캔버스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70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원해온 가족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예술가와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열심히 종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건 참 귀한 성취죠. 쌓은 과실을 세상과 나누고 대를 물려 전할 후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다만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이랑 순간마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지명현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9월의 첫 주 토요일이에요.

시작된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는 저녁마다 시원하게 곤충의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전도사님이 흉내 내볼게요. 친구들,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 알겠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요즘 저녁마다 듣고 있는 곤충의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친구들은 어떤 곤충인지 알고 있나요? 저녁이라 밖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만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떤 곤충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치과의 곤충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치의 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명의 친구가 대답해 주었겠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친구들 참 놀랍지 않나요? 분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진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치가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치뿐만 아니라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배짱이, 방울벌레 등 다양한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한참 동안 여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여치와 여러 곤충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각자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곤충,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각자 각자만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답니다.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낮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 각자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랍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0: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사라는 그 조급함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선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라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나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농부가 설 익은 과일을 따서 팔지는 않아요. 아무도 설 익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빵이 오븐에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버스가 내 시간에 맞춰 빨리 오지는 않아요. 버스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가 행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했어요. 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많이 생각한다면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았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니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급할 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NO! 하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멈춰서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다리기로 한 옳은 선택을 축복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이기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조급함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0: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막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아직 확인 미상인데
0: 실종자. 네.
1: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0: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돼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 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사람
1: 흑하고요.
0: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1: 아니,
0: 있어야
1: 그러면
0: 되겠죠.
1: 대사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0: 그렇습니다.
1: 됩니까?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0: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파리에서.
1: 예.
0: 2015년 12월에 저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1: 국가들이.
0: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1: 예.
0: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0: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1: 거기하고
0: 나라거든요.
1: 중국하고요.
0: 중국하고 두 나라가.
1: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0: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1: 그렇죠.
0: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저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그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1: 아니,
0: 된.
1: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물에 잠긴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0: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1: 그렇죠.
0: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뉴욕 거기는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1: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그 후원이 약해지는 게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저 현상이.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반기문 재단.
1: 재단,
0: 예.
1: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0: 예, 그거.
1: 청취자들이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UN 사무총장 했으니까

0: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1: 그렇지
0: 뜻 있는 분들이.
1: 않습니다. 우리,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또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그걸
0: 아니,
1: 사용.
0: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건 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민난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 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1: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0: 외부부에.
1: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어떤 면에서?
1: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0: 합리적이고.
1: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식. 그래서 그때
0: 자기 사심이 없지.
1: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할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0: 나는 뭐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000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이

0: 계속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예, 예.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예.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예. 가면은 반기문
1: 의정수석이
0: 의정수석이 영접을 앞으로 하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네. 예.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예.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1: 글쎄 말이죠. 예.
0: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 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1: 그렇습니다.
0: 아, 네.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0: 있다.
1: 그러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그리고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구테타가 일어났으면은 구테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2: 그런 신묘 박측

0: 상황이 또 있었군요.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해쳐서 드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의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0: 네.
1: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예.
0: 맞습니다.
1: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2: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1: 9분이 아직도
2: 소식이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거지.
1: 그렇습니다.
0: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어려우셨겠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0: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1: 예,
0: 거를
1: 네.
0: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 아멘.
0: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0: 네.
2: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0: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북녘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겨온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파를 통해 고향 땅에 사랑을 전하는 탈북민 방송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도 1996년부터 시작돼 식량난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유엔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고 탈북민들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재입북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는 1995년 3월 10일 모임을 갖고 귀순자, 당시에는 귀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귀순자 돕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월 18일에 귀순자 돕기 1일 바자회를 실시했고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자회에서는 2,20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으며 기독 실업인회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에서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5년 11월 18일에는 귀순자 초청의 밤이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개홀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는 40여 명의 남한 이주자, 탈북민들이 참석해 장기자랑과 퀴즈, 에칸토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탈북민들을 체플에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한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밥솥, 가스레인지, 성경, 라디오, 옷, 이불 등 성경 신앙 서적을 전달한 다음 조찬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995년 5월 18일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 1996년 11월 1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85명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으며 한 교회 한 귀순자 돕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후 영락교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북방 선교를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해방 이전이나 6.25 전쟁을 전후로 떠나온 이른바 실향민이나 이후 귀순이나 탈북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소식이나 고향 소식, 이에 대한 그리움들을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반공적인 측면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송출되는 새벽 시간대 복음의 메아리나 남과 북이 하나되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북민들이 코너에 출연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 주모 씨가 2009년 가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를 진행하고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폐지와 함께 2013년 봄 개편부터 복음의 메아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탈북민인 김모 씨가 2011년 봄 개편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를 AM 1188kHz만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한 청취자들 대상으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탈북민 3만 4천여 명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에 있어서도 작가나 리포터 등 참여 분야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극동방송도 극동아카데미를 통해 남북한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 중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쓸쓸해하던 이웃에게 전해진 작은 생필품 상자와 따뜻한 이불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이 다시 전파를 타고 북녘의 고향을 향해 외친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건네는 작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 중앙, 사송 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국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MC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해이해졌던 마음의 방향도 말씀에 맞춰보고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모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띄워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무의 내 찬양으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김종훈의 바이올린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소프라노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슴이 시냇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구했던 찬양이었죠. 목마른 내 영혼 김혜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코르텐 붐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추위와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숨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도 오로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던 도중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와, 감방 안에 저렇게 벼룩이 많으니 우리 밖에서 슬슬시키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벼룩에도 감사했던 코르텐 붐 여사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한없는 은혜로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0: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건데요. 이곳 사람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이 광경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0: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보고 그때그때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요? 지나고 나서 은혜였노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찾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들 알고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과 찬양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CCM 클래식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어떠한 공경을 마주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마음에 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할 때 해를 입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분의 전력, 즉 모든 천사, 모든 자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힘을 돋우며 자유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렴. 그분은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모두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어 모든 일이 되어가도록 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돌보시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국 한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녀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달러 한 장을 꺼내 이 여인의 손에 들려주며 사무실을 내보냈습니다. 깨끗이 거절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실에 돌아와 1달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했습니다.

대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더니 1달러를 제게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꽃씨를 사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자라자 꺾어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 그녀는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곳에 학교라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교식을 할 때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해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베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 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 라는 뜻의 thank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감히 인간의 입술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꼭 여호와를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했지요. 글을 써야 할 때는 담당 서기관이 목욕재기를 하고 쓴 뒤에 사용한 펜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박신화 과여의 하나님의 다섯 이름,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니시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매순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단어의 의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와 공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놀라운 그 이름, 향유 옥합의 찬양, 예수 그 이름, 최은숙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 앨범에 수록된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송과 찬양 함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주를 경외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태준님의 하나님 하나님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이제 무더위가 살짝 지나갔고요.
1: 그렇죠.
0: 네, 약간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교수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가 가을.
1: 네.
0: 나무학기?
1: 네. 네. 가을 하면 높은 하늘도 연상이 되어지지만 무언가 나무들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우수에 찬 느낌들 많이
0: 맞아요.
1: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나무학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께 현악기로만 구성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가을을 한번 같이 맞이해볼까 싶은데
0: 네.
1: 황 PD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0: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접어들면서
1: 네.
0: 참 좋은 게 9월에 제 생일이 있어요.
1: 아~
0: 9월에 초입에 생일이 껴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요즘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 네, 저는 근간에 강의를 간 곳에서 제가 도서관에 강의를 종종 가는데요.
0: 도서관이요?
1: 네네. 근데 그 강의가 10시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 9시 20분부터 다들 입장을 하세요. 근데
0: 네.
1: 연령대를 어린 아이들까지 열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0: 네.
1: 그걸 볼 때마다 토요일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깨워서 올 수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가. 사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억지로 일어났니? 그러면 거의 다는
0: 네.
1: 자발적으로 왔다고들 대답을 해요. 그리고
0: 기특하다.
1: 아이들의 표정도
0: 네.
1: 되게 밝고요.
0: 네네.
1: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그만큼 잘 섬기고 있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런 똘망똘망한 눈일까? 시간 한번 어기지 않 하느려고 3, 40분 전에 가서 준비 찬송을 하고는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참 그렇네요. 반성도 되고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게 느껴지기도
1: 네.
0: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1: 네, 네.
0: 반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곡은 찬송가죠, 교수님.
1: 네.
0: 어떤 곡이죠?
1: 찬송가 487장 이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참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은 후에야 빛이 오고요. 바람이 분 후에야 잔잔함이 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는 나이테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나이테와 함께 이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과 나무악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찬송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0: 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누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바이올린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안톤 드보르자크의 곡이고요. 4개의 낭만적 소품에서 1악장을 양인무 바이올리니스트의 그런 어떤 음성으로 들려드릴 텐데 네. 여러분 보통 스승을 닮아간다고들 하죠.
0: 그쵸?
1: 그러면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같은 경우에 스승을 닮는다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승의 모션?
0: 네.
1: 아니면 그 스승의 성품? 어떤 걸 닮을까요?
0: 스승이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1: 네.
0: 예를 들어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스승님의 어떤 손짓 하나, 템포 하나
1: 네.
0: 이런 것들을 배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호흡을 배우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하은 PD님은 하은 PD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후배들이 어떤 걸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0: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1: 네.
0: 뭐 스킬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7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 네.
0: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텼는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1: 네.
0: 근데 결국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저의 인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교수님께서는요?
1: 저는 일단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이 양인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기 이전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봤는데 이 두 분의 어떤 모션이나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스승과 제자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악에서 이 음악이 느껴졌다는 건 많이 닮아있다는 거겠죠.
0: 네.
1: 그 스승이 준 것은 다만 모션이었 을까 연주력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대학을 가면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는데 그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남자 학생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셔.

0: 네, 두 번째 곡 네 개의 낭만적 소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0: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자,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나셨으니까 우리 이제 비올라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오.
1: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5도가 낮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음성으로 치면 조금 중저음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비올라로 듣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는 곡을 정말 즐겨 듣는데요. 그게 참 따스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0: 네.
1: 또 중저음의 어떤 음성으로 들으면 참 안정감이 있는데 아르페지오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기타와 첼로가 더해진 느낌? 플랫이라고 그러죠. 기타는 탁탁탁탁 잡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올라와 있어서 음정을 틀리지 않게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플랫을 가진 지판에다가
0: 네.
1: 첼로와 같은 현을 딱 넣어서 활로 켜는 거예요. 기타는 손으로 튀기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악기가 있었는데
0: 네.
1: 생각보다 음량이 작고 또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지금은 없어진 악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올라와 첼로로 우리가 편곡을 많이 해서 연주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은 1악장을 들으시다가 마무리를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이례적으로 여러분께 2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오.
1: 2악장을 들으시고 3악장이 네. 궁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0: 저희는 이 학생까지만 듣지만
1: 네.
0: 아타카라는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보통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잠깐의 쉼이 있는데
1: 네.
0: 2악장에서는 3악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악장을 감상해 보시고 3악장은 또 따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올라의 음색으로 슈베르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주제 가을 나무악기라는 네.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슈베르트의 곡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정말 듣다 보니까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나무악기만이 가진 그 어떤 따스한 음색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가장 저음군에 있는 첼로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연주자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클린 듀프레라는 그런 연주자이고요. 불치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최상위에 올라가셨다가 악기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운을 겪으셨던 그런 연주자인데 가브리엘 풀의 엘레지라는 곡을 연주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엘레지라는 뜻은 비가 슬픈 노래. 처음에 들으시면요. 네. 시작음에서부터 같은 음형으로 계속 한 칸씩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어딘가에 일정하게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여리게 아까 시작했던 음에서 다시금 내려갑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슬픔을 극대화한다.

0: 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정말 깊은 고독과 슬픔을 가지면 이 곡을 이렇게 표현해 낼수 있을까에 제 마음에는 가장 와닿는 연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브리엘 후레 곡을 제클린 디프레의 곡으로 마지막까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피디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피디님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주기 참 쉽지 않은 파트잖아요.
1: 그쵸.
0: 특히 본인에게 해주는 것은 더더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뭐 본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말씀을 한번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올 만큼. 근데 그 더위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일 경기도 안 좋다고 하죠. 마음먹은 대로 일도 안 되죠. 참 많이 고된 뙤약볕에 서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내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신명기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0: 아멘.
1: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뙤약볕도 결국에는 가을에 멋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뙤약볕 같은 그런 순간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은 시원한 가을의 바람을 맞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아무도 제게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했던 그 단어, 그 문장, 괜찮아질 거예요를 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그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의 옆자리에는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제가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옆에 꼭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실 그 이야기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날씨는 유독 변덕스러웠는데요. 주초에는 마치 장마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리더니 또 주말로 가면서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요. 맑았던 하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구름을 들이운 날씨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기쁜 날 뒤엔 슬픔도 찾아오게 되고요.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은혜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복된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 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990님,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2987님, 평택입니다. 저는 미군부대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신청 찬양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극동방송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위승훈 집사 올림이라고 정말 정중하고 은혜롭게 적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감동이 됩니다. 그 사명감이 주님께도 기쁨이 될 줄 믿고요.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테너 조창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276님, 저는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요양하며 뜨개질도 하고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들쑥날쑥했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회복되어 출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분명 지금의 이 시간이 다시 돌아갈 일상의 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여정이 될 줄 믿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9356님, 지금 퇴근 중입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며 듣는 말씀과 찬양이 은혜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고요. 22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 필사하며 하늘편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은혜로운 그 풍경이 사진처럼 제게도 그려집니다. 아,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소풍워십이 찬양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죠. 나의

예, 오늘도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Judges chapter 20, verse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입니다. 제가 9월을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더위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곳 서울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온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네팔에 큰 피해가 났었지요. 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고창이었었죠.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은 이곳 서울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 명절도 이제 한 채 3주가 안 남았네요. 그렇죠?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모두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s의 찬양입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우리말 제목은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Amen. 참 웅장한 찬양이네요. 그렇죠?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It's time for our Bible.

0: 에이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After 2 days of being badly beaten by the Benjamites,
0: 자, 베냐민 지파한테서 이틀 동안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1: the Israelites set an ambush.
0: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복을 하게 됩니다.
1: In addition to their usual battle places.
0: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매복을 하게 되는 거죠.
1: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of the city of Gibeah to fight.
0: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을 때 to fight, 싸우러
1: the Israelites allowed them to kill 30 men.
0: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to kill 30 men, 3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1: As the Benjamites came further out of the city,
0: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면서 도시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데
1: the Israelite ambush party snuck into Gibeah.
0: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1: Killed everyone,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1: And burned the city,
0: 그리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1: When the Benjamites saw the smoke coming from Gibeah,
0: 베냐민 사람들이 saw the smoke, 연기가 coming from the Gibeah, 기브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 they realized,
0: 그들은 깨닫습니다.
1: They were in trouble.
0: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 났겠죠.
1: But the Israelites killed them as they tried to run away into Rimmon.
0: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kill them, 그들을 죽였습니다. As they try to run away, 그들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입니다.
1: Into Rimmon,
0: 어디로 이 사람들이 달아나는 거 하면 림몬 바위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1: The Israelites were able to kill 25,100 Benjamites that day.
0: 그날만 이스라엘 군대가 were able to kill,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군대 25,1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1: Only about 600 men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tribe of Benjamin.
0: 불과 600여 명만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달아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1: The Israelites then went through all the towns of Benjamin.
0: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온 동네들을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1: Killing everything and everyone and burning all the cities.
0: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1: and burning all the cities,
0: 온 도시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the Israelites' main army,
0: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 군대가 had pretended to run away, 사실은 도망치는 척 했었던 것이죠.
1: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rushed out from the city.
0: 그런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뛰쳐나옵니다.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았던 것이죠.
1: They left it so that it had no protection.
0: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도시를 빠져나옴으로써
1: that it had no protection.
0: 더 이상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군대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The smaller army that had been hiding

went into the city. 매복하고 있던 이 조그마한 부대가 이제 도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Then they started a fire there.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불사르게 됩니다. This was a signal. 이것이 바로 신호였어요. For the main army. 본 부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When the main army saw the smoke. 그래 본 진영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it would turn around. 달아나는 척하는 본 진영이 돌아서게 됩니다. And it would fight against Benjamin's men.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시에서 빠져나와 추격해오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The people that had been protecting the town chased after the Israelites' main army.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척하는데 그 군대를 따라가게 되죠. 본 진영을. Some Israelites from the smaller army were hiding near Geba.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게바 근처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These men attacked Gibeah.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매복하던 부대를 말합니다. Attacked Gibeah,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Benjamin's men that ran away went east towards the desert. 그리고 달아났던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went east, 동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Towards the desert, 사막 쪽으로 말이죠. The Israelites started a fire in the town.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시내에 들어가서 기브아 시내죠. 이제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They tried to stop Benjamin's men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try to stop Benjamin's men,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se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these would not run away.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They killed 18,000 men from Benjamin's tribe.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이에요. They는 they killed 죽였습니다. 18,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어요. Those that were still alive, 아직까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군인들은 ran to the rock called Rimmon,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로 달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Blackwood Brothers의 찬양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우리말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justice to reveal in this Israelite civil war.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an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please bless us.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justice to prevail in this Israeli civil war. 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정의가 이기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전투가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en.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상황에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please bless us.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길게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를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지간인데요.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지요. 자, 그럼 엘리멜렉부터 영어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 한 번 더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오미는 네오미. 한 번 더요. 네오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how the 600 remaining Benjamites find their wives. 네, 다음 주에는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6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남자들이 과연 어떻게 아내들을 맞아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고난이나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만사 형통입니다. 앞서 말한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난이나 역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혹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동행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송영민의 동행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웅재 음성으로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고상섭 목사님의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오늘은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저서 산상수훈 강의에서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도 사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이 밀려오는 대로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즉 치열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나누었습니다.

서울 챔버싱어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처음과 나중에 불러줍니다. 길이 살겠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설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난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삶이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웃에게 참된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영옥이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신영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정성

관계는 어떤 사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교정선교는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같은 시설에 갇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고 출소 후에 건강한 이웃으로 사회에 돌아오도록 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물어보기를 교정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기 쉽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교정선교는 단순히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영성과 인격과 환경을 그리고 앞으로 출소 후의 삶을 돌아보는 종합적인 그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상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이분들을 또 집단이나 1대1로 자매 결혼하고 정기적으로 편지 사역을 하거나 또 만나고 면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때로는 영적금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교도소에 처음 교회에 나온 예수를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감되기 전에 바깥에서 예수를 믿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 회복, 또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혼들을 품고 또 이들이 바른 삶, 바른 가치관 속에 살도록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재판을 통해서 이 수감생을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삶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았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그들이 출소해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도와주는 것이 아마 교정사역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아무개님 그러면 교정성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보시고 한번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징검다리와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모개님이 한번 이렇게 징검다리와 영혼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정선교. 교정선교는 빛과 어둠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봅니다. 특히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명이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정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인 수용자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긍휼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든지 교도소 밖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든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든지 이단의 갑옷을 가면을 쓰고 살아왔든지 교회를 해치는 자이든지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든지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을 정죄할 권한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마중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증검다리 주께로 갈 수 있는 그들의 증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풍랑 물길이 아무리 쓸려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길

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에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는 원치 않죠. 어떤 능력을 원치 않죠.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그 다섯 달란트 두 달을 받은 처럼 고아와 가본 낙으로 오게에 갇힌 듯 돌봤던 오른편의 양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정 성경에서 수용자는 전도의 대상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 성경에서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용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심리적인 상태, 범죄 배경, 또 교정 시설의 문화 등등등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범죄 심지와 상담 기법, 재범 위험성 이런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그들과 눈높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놓고 오랫동안 교정 사역을 했던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은혜다라고 보다는 오랫동안 교정 사역하신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들의 현장과 동참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김미석의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정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눈에 들보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는 것을 정지한다면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의 나침반과 또 징검다리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 편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할머니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각오의 어땠으면 수군수군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부정적이나 감정에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고 그들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때 그들이 우리의 말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그 영적 대상의 돌봄을 출소 후에 제4회 학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역을 진행했지 노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교정 성교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헌신된 봉사자들이 모집하고 함께해서 훈련받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도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출소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주거와 일자리, 의식주 문제,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의 돌봄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사랑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약 6만 4천 명의 영혼들이 교도소 15조 담장 안에 있고 이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만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통하여 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이용했던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죄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영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김종찬이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 할렐루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 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청취자 여러분, 뉴 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요즘 변화되어져가는 세상의 속도를 보면요,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빠르죠. 디저트 하나만 해도 얼마 전까지 두촌쿠에서 순식간에 버터떡으로 넘어가고, 유행어들도 눈 깜짝할 사이

예, 휙휙 바뀌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빠른 세대의 변화는 이 교회 사역으로 고스란히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셨죠. 오늘 이춘 유웨이브는 요즘 MG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요즘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 보고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MG세대의 솔직하고 톡톡 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해보는 이츠 뉴웨이브 MG특집 찬양하고 드리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자이 6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김동현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에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0: 반갑습니다. 동현 형제님. 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 네.
0: 9월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아, 저는 요즘 정말 체감하는 게 이제 날씨가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0: 네.
1: 아, 드디어 이제 가을이 왔구나 네. 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죠? 약간 더위가 한풀 네. 꺾인 느낌이 있어요.
1: 맞습니다. 예. 밤마다 이제 너무 시원하고 밤에도 산책도 한번 가고 싶고 네.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지는 꽤 됐는데
0: 몇 년 되셨어요?
1: 야,
0: 야.
1: 대학교를 한 언제 졸업했지?

0: 기억이 잘 안 나.
1: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학번이세요? 몇 학번?
0: 아, 1일 학번.
1: 1일 학번.
0: 네, 10일.
1: 저는 01 학번.
0: 아이고야.
1: 아이고야.
0: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저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또 이제 교회 사역도 청년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의 이 개강이 생각이 나네요.
1: 맞아요. 확실히 네. 이제 저희 교회가 대학가 앞에 있다 보니까
0: 네.
1: 방학 시즌과 개강 시즌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제 네. 거리만 나가도. 그런데 요즘 이렇게 거리를 나가면 방학 때 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보이거든요.
0: 네.
1: 저희는 또 이제 학기 중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캠퍼스에서 도시락 나눠주는 사역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9월 사역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MG 대학생들이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0: 예.
1: 이제 아, 우리도 이제 2학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은 이제 매주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나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사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1: 네.
0: 대학생들 만날 기회가 요즘 별로 없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참 저희 교회에도 이제 대학부가 있지만
1: 네.
0: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저 이제 수요일마다 대학교에서
0: 네.
1: 그 도시락 사역을 하는데
0: 네네.
1: 이제 그냥 도시락만 나눠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스몰 토크가 중요해요.
0: 아, 스몰 토크.
1: 네. 네. 토크 하는데 아, 일단 우리 대학생들은 진로 문제가 굉장히
0: 아...
1: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성, 연애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0: 중요하죠.
1: 예, 네. 상당히 그래서 뭐 세계 네. 평화라든지
0: 아...
1: 이런 별로 관심이 없고
0: 전혀 없죠.
1: 예, 남북 통일 네. 전혀 관심이 진로 걱정이 많고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대신 전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진짜 우리 청년들을 모시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요즘 청년들,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예, 속마음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뉴웨이브처치의 MZ세대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안녕하세요.
1: 자, 우리 세 분의 MZ세대 자매님 모셨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20대지만 MZ들의 단어가 어려운 대학부 셀장 27살 박지연 자매입니다.
4: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게 많은 21살 대학생 안혜원 자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친해지면 재밌는 낯가리는 소녀 21살 대학생 문소희입니다.
1: 자,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우리 지연 자매, 혜원 자매, 소희 자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연 자매님이 지금 대학부 셀장이시죠?
3: 네, 맞습니다.
1: 두 분은 이제 셀원들이시고
3: 네.
1: 예. 자, 우리 MZ세대 저는 좀 긴장이 됩니다.
0: 저도 좀 긴장됩니다.
1: 예. 우리 소위 말하는 늘크크잖아요.
0: 아, 늘크크.
1: 늘크크 아세요?
3: 네, 들어봤어요.
1: 영크크, 늘크크 아세요?
0: 그 정확히 뜻이 뭐예요? 저는 이제 단어는 들어봤는데
1: 이게 이제
0: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1: 아십니까? 저 이거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0: 오.
1: 영크크는 영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
4: 크루.
1: 크루? 아, 진짜. 아, 조금 예, 착해보려 했는데 들통났습니다. 예.
0: 그럼 늘크크도 그러면?
1: 늘크크는 뭐예요?
4: 아, 이게 쿠르티스 노래 제목 중에서 영크크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아, 그럼
1: 밈처럼 쓰는 거잖아요.
4: 네,
1: 그렇죠?
4: 니는 늘크크
1: 노래 제목이거든요. 아~ 영크크 노래 제목 맞죠?
4: 아, 네, 맞아요. 예.
1: 그 반대로 늘크크, 늙은 사람들이다.
0: 아, 그냥 늙었다, 이거는.
1: 예.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0: 뭐 OBYB
1: OBYB OBYB 아세요?
0: 모르는 눈치인데요.
1: 야, 올드보이
0: 맞아요.
1: 영보이
4: 오.
1: 죄송합니다.
0: 야.
1: 자, 이런 어떤 세대 간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0: 있네요. 예.
1: 오늘 특별히 세 분의 MZ세대 자매님 모셨어요. 근데 우리 소개할 때 지연 자매님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요즘 MZ들의 단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3: 네, 저는 20대긴 한데 MZ들 친구들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1: 네.
3: 사실은 영크크도 잘 몰랐습니다.
1: 영크크 모르십니까?
3: 네, 아, 맞습니다. 네.
1: 약간 우리 쪽인데
3: 예. 유행이 거의 이제 끝날라 하면 이제 좀 알게 되는
1: 아, 그러니까.
3: 네, 막차 이제 탑승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1: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 집에 바래다 준다고 차를 태워주는데 목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야르
0: 야르
1: 야르 아세요?
0: 좀 이상한데요 다
1: 이상하죠. 네.
0: 뜻이 뭔가요?
1: 약간

0: 화이팅 아싸 이런 느낌 맞죠?
1: 아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추임새?
0: 추임새 아싸 아싸
2: 아 저희 때 아싸바리 약간 이런
0: 아싸바리 뭐 그래.
2: 아 근데 와 진짜 너무 늙어 보인다
0: 야를
2: 아 야를 해야 되구나 응.
0: 그 다음에 또 뭐 고마울 때 뭐라고 그 약간 일본어로
2: 아리가또 아 이거 또 있네
0: 아자스라고
2: 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0: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줄여서 아자스라고
2: 야
0: 처음
1: 아,
0: 아셨죠
1: 그 아자스가 아자스 이게 아니라 아자스
2: 아, 어, 깜짝 놀랐어.
0: 야, 나 깜짝 놀랐어.
2: 아, 이게 그냥 말하면 아, 안 되고.
1: 그렇게 하면 이제
0: 어떻게 한다고요?
1: 아에 좀 강세.
0: 아, 깜짝처럼 해보세요.
2: 방금 우리 어떻게 깜짝처럼 보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0: 하나, 둘, 셋.
1: 아자스.
0: 아자스.
1: 어, 좋아요.
0: 좋아요. 어, 좋아요. 아자스.
2: 어, 좀 이상한데? 이게 맞아요.
0: 자, 알게. 이렇게 해, 이렇게 표현해야 우리 이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아, 진짜 외계인이랑 잠시 제가 지금
0: 어설프게 아자스 했다가
2: 어, 바로 밀크크 소리 들으셨어요, 방금. 네.
0: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 사역 오래 했거든요.
2: 네.
0: 야, 요즘 세대는 공부를 해야 돼.
2: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0: 공부를 해야. 번역기를 돌려야 대화가 가능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2: 야.
0: 자, 우리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충만.

0: 자, 사연 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MZ세대, 다음 세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1: 네.
0: 어떻게든 그들과 친해져야만 하거든요. 친해지려면 이들과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저희 세대의 단어와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Z 신조어 퀴즈. 빠밤.
2: 아저씨.
1: 이런 때 쓰는 거 맞아요.
3: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뜻은 모르는데, 일단.
0: 자, 지금부터 MZ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보고, 좀 더 이렇게 이해 격차를 줄이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늘 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퀴즈를 냈잖아요.
1: 맞아요, 예.
0: 오늘은 MZ 세대가 퀴즈를 내고,
1: 야,
0: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1: 재밌겠다. 와.
0: 늘 크크가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 혜원자매와 소희자매가 저희에게, MC들에게 퀴즈를 직접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혜원자매님.
4: 네.
0: 요즘 MZ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 아, 네, 일단 첫 번째 신조어는 꺼만 말.
0: 꺼만 말.
4: 꺼만 말입니다.
1: 에? 발음이 그게 맞아요?
0: 다시 한번. 첫 번째 신조어가 뭐라고요?
1: 꺼만 말? 약간 중국어처럼 들리고.
0: 뭐라고 했어요, 아까?
4: 아, 잠시만요.

0: 이게 보니까 요즘 신조어는 예전에는 그냥 단어만 있었는데 음률이라고 해야 돼요.
1: 성조가 있어.
0: 성조가 아까 아자스도 그렇고. 아자스.
2: 근데 이거는 성조 있는 건 아니고.
0: 아 아니구나.
2: 네,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네. 꺼만 말.
3: 꺼만 말.
0: 꺼만 말.
2: 꺼만 말.
3: 꺼만 말. 뭐 이게 좀 안 좋은 말이다 이런 말.
2: 어 아니 아니요.
0: 힌트.
2: 목사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3: 꺼만 말.
0: 목사님은 아실 수.
3: 제가 안다고.
2: 그러니까 집에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4: 아
2: 혹시.
3: 저희. 딸들은 전혀 이런 말을 안 하고.
0: 저도 알 수 있게 힌트를 주시면.
3: 아. 자, 우리가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0: 아, 예, 예.
3: 혹시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인가?
2: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3: 아니고.
2: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마지막 말이 말랑이에요.
0: 아.
3: 말랑이. 그러면 말랑이네, 그죠?
2: 네.
3: 꺼내서 만질 수 있는 말랑이.
2: 맞아요.
3: 진짜
2: 네, 만질 맞아요.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말랑이 종류 중에서 비닐봉지에 싸져서 나오는 말랑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꺼내서 만지는 말랑이 했을 때 좀 더 느낌이 좋다.
3: 이 정도입니다.
0: 아, 대박.
4: 우와.
0: 예.
4: 요즘 말랑이가 뭐, 엄청 유행이라던데.
0: 저 검은색깔 말랑이인 줄 알았어.
3: 나도 검은 쪽
0: 색깔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야.
3: 그게 다 줄이는 거야 이 친구들이. 말을 다 줄여서 하더라고.
0: 야, 아무튼 놀랍습니다.
3: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가 전개될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본격적으로
2: 네.
3: 예 우리 두 분 중에 질문을 소희자매가 한번
4: 네.
3: 퀴즈 내주시죠.
4: 물 만말
0: 대단한데 이상하게 좀 발음이 잘 안 들리거든 약간부터 한 번만 다시
3: 네. 다시 한 번만
4: 물 만말
3: 물 만말
0: 라 동현
3: 예 동현
0: 물 만난 말
2: 땡
3: 자, 자 근추 물에 넣어서 만지는 말랑이.
2: 어떻게 하셨어요?
0: 오, 아 이게 또 말랑이구나.
3: 제가 이 정도입니다.
2: 와, 아, 진짜 잘하시네요.
3: 그런데 제가 왜 맞출 수 있냐면 아까 네. 저희 딸애들이 생각해보니까 말랑이를 가지고 놀아요.
0: 와, 저는 이 말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야 어렵네요. 요
3: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말랑이. 이 손에 왜 젤리 같은 감촉에 왜 인형이라 하기는 그렇고
0: 네.
3: 물컹물컹한 그거를 계속 이렇게
0: 다들 좀 애정결핍이 좀 있나요? 그런 걸 만지고 싶어하고
3: 맞아 맞아
0: 오, 신기하네요
3: 그런
0: 네.
3: 것도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왜 키보드 왜 있잖아요
0: 아 소리 이렇게
2: 소리 이렇게 툭툭 네. 나는
3: 키링입니까?
2: 네 키캡 키캡
3: 키캡인데
0: 키캡
3: 네. 그거를 가지고 계속 다닥다닥다닥
0: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업하면 맨날 그 소리 들을 거예요 그거를 취미로 한다고
3: MG 오라 어.
2: 아 근데 그게 축에 따라서 달라요 그 이제
3: 축 아세요 축? 청축
0: 아,
3: 갈축
0: 아 그건 알아요 이제 네. 키보드의 종류잖아요
3: 맞습니다
2: 아 그쵸 네.
0: 그러니까 그게 취업을 하면 맨날 듣는다 맨날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 신기하네요
3: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또
0: 네.
2: 다음 문제는 이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라을라 아세요?
3: 라을라.
2: 라을라.
3: 라을라.
0: 자꾸 중국어 처럼 들리지요.
3: 라을라.
0: 라을라. 이것도 뭐 운율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라을라.
3: 줄임말이죠 이거.
2: 아 이건 줄임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미음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건데.
3: 야 어렵다. 미음은 이거는.
2: 그러니까 유튜브 해보시면 네. 비슷한 쪽이라도 가면은 제가 맞다고 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날라.
0: 저도 약간 중국어처럼 들려서.
3: 아니 뭐 신날 때 하는 말인가요?
2: 아 아니야 신날 때는 아니.
0: 근데 실제로도 일상 용어에서도 쓰이나요 이게?
2: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이 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3: 와.
2: 상황이 떴을 때 아 제 라을라네 이렇게.
3: 아 라을라네.
0: 사람을 향해서
3: 아. 제 지칭을 하는.
0: 아.
3: 그 이런 거 모르면 있잖아요 소외감 느낍니다.
0: 어 저 벌써 소외감 느끼거든요. 네.
3: 너 라을라야.
0: 뭔가 기분 안 좋은데.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라을라? 아 제 라을라네 이렇게 한다고요? 내 아를 낳아도. 아,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3: 와 부끄럽다. 와 부끄럽다.
2: 아, 이게 뭐냐면은 예. 그 어떤 밈이 있는데 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하품을 했는데
0: 네.
2: 하품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실수로 성악 톤으로 이제 라을라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하품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밈이 돼가지고 이제 이 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놀 때 누가 하품을 하면은 어 라을라다 라을라다 이렇게.
3: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0: 진짜 어렵다.
2: 아,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민망하네.

0: 아무런 맥락도 없고.
1: 어, 그러니까요.
0: 아무런 의미도 없고.
1: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약간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실용적이지가 않네요, 일단 보면은.
0: 그냥 뭐든지 뭐가 유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라을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1: 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0: 영상 세대니까, 그죠?
1: 아, 그러네. 네. 영상 내용을 모르면 알 수가 없네. 아.
0: 좋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2: 다음 문제는 원네스.
0: 아, 이거 제가 알 것 같은데 이거.
1: 제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0: 저 익숙한데. 아,
1: 저 맞춰도 되나요?
0: 예.
1: 완전 내 스타일.
2: 오. 와,
0: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1: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인정이 돼요. 뭔가 줄임말 같고.
0: 그러니까.
1: 이거는 좀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맥락이 있잖아요.
1: 네, 맥락이 있고.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0: 근데 이제 뭐 아까 뭐 뭐라고요?
1: 라일라.
0: 라일라. 라일라.
1: 정말. 이걸 언제 써? 그래 진짜
0: 쓸 수 있을까 이거 알아도 쓸 수 있을까?
1: 아, 그러니까요.
2: 아니, 근데 웃기잖아.
1: 아, 그러니까? 아 그냥 웃기니까.
0: 아, 웃기면 다 이제 유행이 될 수 있다.
2: 그런 것 같아.
0: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뭐 아, 맥락 없이 그죠.
1: 아 그렇구나.
0: 야,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 고충이
1: 네,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0: 네,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2: 싹싹김치.
0: 싹싹김치. 싹싹김치. 뭐예요 이게?
1: 이거는 뭔가
0: 김치죠? 아니요. 김치. 김치 종류 아니에요?
2: 아니요. 아니요. 좀 달라요.
3: 살짝.
0: 와,
1: 아, 김치가 아니었어?
2: 뭔가 맛있는 음식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완전 싹싹김치다.
0: 싹싹김치. 아,
1: 김치를 싹싹 발라 먹을 정도로 맛있다. 그 정도로 이 음식이 맛있다.
0: 나도 그렇게 생각인데.
1: 아닌가요?
2: 김치랑은 좀 다른데 아. 김치를 말을 해요.
0: 김치가 아닌데 김치를 말하는 거야.
1: 진짜 맥락이 없다. 잠시만.
0: 이거 완전 싹싹김치다. 맛있다는 뜻인데 그죠?
2: 네.
1: 줄임말인가요?
0: 싹싹 끓고 먹는다 이런 뜻 아니고.
2: 어? 맞아. 비슷해요.
0: 오.
2: 맞는 거 아니에요?
0: 네. 싹싹 끓고 먹는
2: 거. 네. 다 먹는
3: 먹었다.
2: 거.
3: 다 싹싹 먹는
0: 거. 싹싹 비운다. 아. 근데 왜 김치예요?
2: 저도 이게 밈? 그냥
0: 그놈의 밈.
1: 도대체 무슨 영상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알라면?
3: 아 근데 제 동생도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이제 막 해가지고 아 오늘 숙제 싹싹 김치 했다 이렇게 막 음식 말고 숙제 이렇게
0: 숙제도?
3: 네. 와. 아 오늘 학교 야. 싹싹 김치 했다.
1: 야 어렵다.
0: 야 이게 응용까지 되네.
1: 와.
0: 싹싹 김치. 자 오늘 방송 싹싹 김치.
1: 되나 되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2: 아 좋다.
3: 아 좋아.
1: 오.
0: 야. 자 우리 청취자들 완네스
1: 완전 내 스타일. 뿌듯하네요.
0: 약간 이런 감성이구나.
1: 아 그렇구나. 아,
0: 뭔가 그죠.
1: 일단 어. 뭔가 맥락을 생각하면 안 되구나.
0: 뭔가 한 아. 5개국어 하는 느낌.
1: 아 진짜. 예.
0: 어떠세요?
1: 뭔가 외계어 배우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0: 상식이 통용이 안 돼. 상식이 네. 필요가 없어.
1: 어 맞아요. 예. 예.
0: 오로지 어떤 그 말초적인 밈, 재미와 유행성
1: 그리고 확실히 영상 시대라는 게
0: 아 맞는 것 같습니다.
1: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그 하품이라는 걸 라을라를 통해서
0: 하품이 라을라라고 아. 충격적이다 진짜. 네. 이러니 우리 일선 교회 사역자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1: 주여.
0: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일선 웨이브 MZ 세대 특집입니다. 우리 MZ 세대를 좀 더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앞서서 MZ들이 즐겨 사용하는 요즘 신조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MZ세대 대학부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분씩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언제 출석하게 되셨나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뉴웨이브 처치는 부산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0: 네, 소희자면 언제 교회를?
2: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안 나가고 있었는데 알바에서 만난 친구도 알고 보니 뉴웨이브 처치에 다니고 있었고 때마침 저희 어머니도 다른 경로로 뉴웨이브 처치를 알게 되어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0: 요거는 제가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 우리 지난 학기에 Pray for You 이렇게 기도해드립니다. 전도축제 했잖아요.
3: 네네.
0: 그때 한 집사님이 운전 연수를 받으시는데 거기 이제 그죠 어머니가
2: 네 맞아요
0: 운전 교관으로 연결이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서 우리 소희자매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같이 알바하면서 네. 만났던 학교 친구가
2: 네
0: 교회에서 딱
2: 맞아요. 야, 맞아.
0: 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연자매랑도 뭔가 인연이 있다고.
4: 아, 네. 알고 보니까 제가 어릴 초등학생 때 다녔던 교회를 소희자매랑 같이 다녔더라고요.
0: 서로 그때는 몰랐고.
4: 네,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몰랐는데 이름을 듣고 보니까 나도 그 교회 다녔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야, 신기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뭔가 우연히 왔는데 알고 있었던 친구 두 명을 만난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3: 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0: 부르심. 와, 할렐루야.
3: 아멘.
0: 야, 우연히 마침내
3: 네.
0: 이렇게 인도하신. 야, 우리 지연자매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4: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예전 사역대에서 만났던 박군주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뉴웨이브로 오게 됐습니다.
0: 우리 지연자매는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이제 첫 사역할 때
3: 네.
0: 첫 제자.
4: 와. 네, 맞습니다.
0: 그때 이제 제가 초등부 사역을 처음 맡았는데
3: 네.
0: 그때 몇 학년이었죠?
4: 4학년이 11살 됐어요.
0: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 27살 청년이 돼가지고
3: 야,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0: 왜?
4: 와. 맞습니다.
0: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한동안 좀 자체 방학 중에 저희 교회 이제

0: 오게 되면서 지금은 어엿한 셀장으로.
1: 이야. 예. 뭔가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0: 오, 예. 예. 저는 신기해요. 세월의 어떤 아. 세월이 참 무상하다. 예.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좀 약간 생소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자매 볼 때마다 저는 아직도 초등학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청년인 거예요.
2: 아, 그러니까요.
0: 지연자매 어때요, 자기는?
2: 저도 뭔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0: 그러니까
2: 너무 신기합니다.
0: 신기하죠?
2: 네. 네.
1: 제가 들어보니까 네. 뭔가 다들 공통적으로 이게 어릴 때 한 번씩 교회를 와본 경험.
0: 맞네, 맞네.
1: 저 이게 아 진짜 중요하구나. 저 이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0: 우리 현자매는 모태신앙으로 거제도에 있다 그죠?
2: 네.
0: 청년부 교육자님이 네.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1: 우리 교회 진짜 유명하네요.
0: 모르겠어. 다 뭐 극동방송 덕분 아니겠습니까?
1: 아, 좋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오셔서 우리 교회 1호 지금 입교자.
1: 야.
0: 됐어요. 어떠세요?
2: 아, 저.
1: 랄라. 랄라. 예, 아니다 하는 거구나.
0: 아닙니다.
2: 아,
0: 아니요.
1: 이때.
2: 야. 아, 저도 좋고. 네. 좋아요. 뭔가 입교가 보통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들이잖아요. 맞아, 맞아. 많이 하는데 뭔가 늦어진 만큼 좀 의미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뭔가 제가 찾은 교회에서 그리고 뭔가 내가 직접 정착한 교회에서 입교 받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0: 그런데 신기한 게 입교를 거제도에서 했어요.
2: 오.
1: 어, 맞네요.
0: 여름 수련회 중에.
1: 야,
0: 오야 어디 그게 그렇게 되네. 이제 본인도 방금 알았죠.
2: 어, 그니까요.
0: 와, 이 신기한데 이거.
1: 이럴 때 제가
0: 어떻게 그
1: 한 마디 하는 거 알거든요.
0: 뭐라고요?
1: 거제 야호. 아이고. 아 죄송해요. 거제 야호. 와, 예. 예. MG 좀 예, 따라해봤습니다. 예.
0: 거제 야호가 됐어요. 진짜.
1: 아 진짜네요.
0: 어. 거제도 소녀가 부산에 왔는데 입교식은 거제도에서 했어요. 우리
1: 와, 의미가 진짜 있는 거네.
0: 야,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MG 세대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번 진솔하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로. 네. 아, 네. 솔직하게. 자신 있으시죠?
2: 네.
0: 가능하시죠?
2: 네.
0: 예,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1: 저도 방금 긴장해가지고.
0: 좋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두 분, 우리 지연자매와 소희자매는 한동안 자체 방학 중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다시 나와본 교회는? 지연자매부터.
3: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뉴웨이브에 정착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하면서 하루에 세 장 말씀 읽기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도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좀 잘 예배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세 장씩 통독 하거든요.
1: 네. 네,
0: 너무 성실히 잘하고 우리 소희자매는 어땠어요? 오랜만에 나와본 교회.
4: 저는 살짝 그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진지하고 네.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0: 네네.
4: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오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웃기시기도 하고 하면서
0: 가끔 웃기나
1: 중요하거든요.
0: 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노력했는데
4: 그래서 좀
0: 너무 가는 겁니까?
1: 야, 스무스하다.
0: MG 세대입니다.
1: 라을라다.
4: 네, 그래서 뭔가 생소하면서도 뭔가 재밌다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제가 찬송가를 잘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네. 찬양을 하니까 저도 뭔가 기쁘면서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오, 야. 그런데 새가족분들은 네. 확실히 찬양에 많이 반응하시고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이 접점을 느끼냐면 우리 MG 세대들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1: 오. 저희 어머니도 사실 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네. 찬양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 그런 거 보면서 찬양이 되게 중요하구나.
0: 네. 예,
1: 새가족들이 뭔가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이거. 생각 많이 들어요.
0: 완전 동의합니다.
1: 네.
0: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좀 꿀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회마다 이제 다음 세대 없다 MG 세대 사역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0: 이름 있는 찬양팀 집회 가면은 MZ세대들이 가득가득 넘쳐.
1: 야.
0: 제가 봤을 때 찬양이 이 세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또 계속 한번 질문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원초적인 질문인데, 교회를 다녀서 좋은 점,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게 좋다. 지연자매부터 한번.
2: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나이대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회에 나오면은 이런 제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털어놓을 때가 사실 많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0: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회원자면 어떤 게 좋아요?
3: 저도 대학 오고 나서는 학교를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려면 항상 약속을 잡고 시간을 비우고 만나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보잖아요. 거기서 오는 친밀감도 더 빨리 형성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친밀감.
3: 네.
0: 근데 지금 생각난 질문인데, 요즘 대학생활 좀 어때요? 좀 개인주의? 저희 때는 그거 아시죠? 캠퍼스 로망.
1: 아.
0: 잔디밭에 막.
3: 아니. 아, 잔디밭 로망.
0: 저희 막 이렇게 이게 공동체.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뭐 하구 이런 느낌 아세요? 학번 동기 막
1: 동료애가 있었죠.
0: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이런 게 있었거든요.
3: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0: 네네.
3: 대학 친구는 다 살짝 가짜 친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마지막 찐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학교를 오니까는 뭔가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기도 솔직히 쉽지도 않은 것도 있고,
0: 네.
3: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같은 반, 같은 수업 시간,
0: 그렇죠.
3: 같은 시간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각자 시간표가 맞아요. 있고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뭔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 잔디밭에 로망을
0: 잔디밭에 전혀 안 느껴지는데
1: 잔디 옷이 없네요.
3: 아, 쯔쯔 까무시 있으니까
0: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 친구들 잔디밭 진짜 싫어요.
1: 아, 그래요?
0: 저희 때는 잔디밭 있으면 막 네. 뒹굴고 싶고 네, 앉고 싶고 막 야. 눕고 싶고 그런데 쯔쯔 까무시 나옵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잔디밭 별로 이용 안 하죠 대학생들.
3: 아,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전
1: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네. 혹시 요즘은 꽈팅 이런 거 없나요?
3: 아, 꽈팅 있죠.
1: 아, 있구나. 저는,
3: 근데 뭔가 진짜 이제 진심으로 꽈팅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이제 가서 술 배틀 뜨고 오거나.
0: 자, 우리 모태신앙 네. 입교자, 우리 세례, 네.
1: 죄송해요, 제가
0: 1호 입교자 술 배팅.
1: 저는 이제 같이 모이고 이런 게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는데 술 배틀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 그렇구나.
0: MZ세대.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소희자면 어때요?
4: 저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셀 모임을 처음 해봤는데
0: 네.
4: 셀 모임 하면서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0: 네.
4: 되게 저한테는 좋았고
0: 네.
4: 그냥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뭐 오늘 설교 어땠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사실 밖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라든지 그런 공동체가 별로 없죠 요즘.
4: 네, 맞아요.
0: 요즘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고민 있으면 전부 인터넷 게시판에. 아닙니까?
3: 저도 대학 친구한테는 딱히 얘기를 안 하고 고등학교 친구는 아니면 오히려 가족한테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지연자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2: 저도 오히려 저도 회원자매랑 비슷하게 가족들한테 좀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고
0: 네.
2: 이렇게 사회에서 특히 직장 안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 네. 얘기하는 순간 저의 어떠한
0: 약점
2: 약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숨기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0: 우리 셀 모임은 사실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니까
2: 네.
0: 또 우리 사람을 대해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이제 셀 모임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요즘 세대의 어떤 추세에 또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1: 저는 이제 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MG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뭔가 MG들은 자기 이야기 하기 싫어하고 또 뭔가 개인적인 시간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잖아요. 누군가 대하고 싶고 이렇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네. 또 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ay Home,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0: 찬양드리고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이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MZ세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여러분 친구들을 봤을 때. 자, MZ 친구들을 교회 좀 인도하고 싶어요. 데려오고 싶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다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면.
1: 뭔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주 교회를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교회는 진짜 자기한테 힘든 일이나 진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있을 때만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 분위기 같은 편안하고 좀
0: 가벼운
1: 네, 가, 가,
0: 가볍진 않습니까?
2: 참아 가 하다가 여기 목에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1: 아, 뭐. 아니 좀 뭔가 우리 교회는 좀 이제 사람들 아무튼 뭔가 저희 교회는 좀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뭐 찬양도 되게 신나게 다 같이 하고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니까 뭔가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아,
0: 이게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 약간 자랑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좋은 교회입니다.
2: 맞습니다. 네. 진입장벽이 낮고 네.
0: 네. 자신 있게 추천할
2: 목사님 재밌으시고 네.
0: 감사합니다. 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친구들 MZ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저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다니는 걸 친구들이 아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살짝 그 교회 고정관념?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 예, 계속.
3: 막 일단 돈을 그 내야 된
0: 아, 헌금.
3: 아, 헌금. 네. 헌금을 한다던가 그 각자의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전도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0: 맞아, 맞아. 헌금 부담스러운 친구들 많잖아요.
3: 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희 교회도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거의 헌금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2: 근데 그러면서 부담은 왜 느끼고 있는 거죠?
0: 이유는 모르겠는데 헌금 별로 안 해요. 우리 대학생들 헌금 별로 안 하고 우리 이제 3040 집사님들이
2: 아, 저는 이게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
0: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생활 해봤지만 대학 시절이 제일 가난하고
2: 맞습니다. 예.
0: 제일 돈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맛집은 다 가고 스타벅스 가고 요새 데이트하고 뭐

0: 커피값 어마무시 하거든요.
1: 야.
2: 어, 뭐,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우리 3040, 집사님들 열심히 언급하시고. 등골이 부러져야지. 네. 하셔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우리 근데 또 그런 부담감 없잖아요.
0: 어, 전혀 없죠. 예. 어.
2: 근데 사실 본질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3: 네. 네.
2: 예. 이 친구들이 구원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신앙이 성장하고 안에 은혜 받으면 반응해서 응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게 1번이거든요.
1: 아, 아멘.
2: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저희 교회는 오후에 대예배들이잖아요. 2시에.
0: 네, 네.
2: 이게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1: 어. 네. 아, 보통 교회들은 다 오전에 대예배가 오전? 있으니까.
2: 네. 아. 오전 10시, 11시 다, 그죠? 대예배 들이시잖아요. 우리 점심 먹고 이제 셀룸하고 하시는데, 저희는 2시에. 이유를 아십니까?
1: 3040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을 또.
2: 아이들.
1: 네.
2: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네. 전날에 과음을 하십니다.
0: 야.
2: 아, 좋다. 점심 먹고, 푹 자고.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이제 교회 와라. 2시에 이렇게 늦춰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1: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2: 어떤.
1: 이게 일요일 오전이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2: 맞아, 맞아.
1: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죠? 네. 이게 또 우리 상무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전 사역지 보니까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가야 되는 뭐 키즈나 주일 학교 다 오전에 있잖아. 오전 9시 10시 있잖아요. 전쟁인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애 3명인데 조금 커서 지금은 자기 아까름 다 하고 하지만 애기 때는 이야 엄마가 죽어납니다. 애들 씻기고 옷 입히고 아침 먹여가지고 신발 신겨가지고 막 차 태워. 교회 오면서 이미 진을 다 빼더라. 그래서 이제 예비 시간 그냥 2시로 옮겼더니 너무 좋아서.
1: 우리 아침마다 이제 짐 빼시는 분들은 유예부 처치로.
2: 아, 이게 이제
0: 오시면.
2: 아니, 자꾸 교회 홍보하고.
1: 아, 그러네요. 예.
2: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자, 지연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3: 일단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대학교로 가서 점심을 나눠주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서 이렇게 좀 스몰톡도 하고 저희 인스타나 유튜브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저희를 알려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회 청년부나 이런 인스타 계정으로 릴스를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2: 맞아.
3: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 얼굴도 좀 알리면서 뭔가 맞아, 맞아.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재밌게 뭔가 하는구나 라는 걸 올리고 이러면서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용도로 좀 요즘 청년부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2: 와, 우리 또 우리 교회가 낳은 기독교 유튜버가 있거든요. 네, 우리 김동현 집사님 지금 유튜버세요. 기독교 유튜버.
3: 오~ 네,
2: 구독자 수 지금 몇 명?
1: 320명.
2: 320명. 급성장하고 기독교 채널인데 지금 미디어 사역을 좀 해야 된다.
1: 아.
2: 전문가시잖아요, 좀.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영상을 올릴 때나 이렇게. 근데, 저도 확실히 늘크크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영상을 찍으면 진지해져요. 그래서, 저는 영크크 분들이,
2: 야 맞다.
1: 영크크 분들이 주도를 해서 하면 이게 공감대를 사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예, 왜냐면 저도 사실 재밌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보면 제가 봐도. 와, 그래서 아 이게 나도 진짜 어느새 늘크크가 됐구나 진짜로.
2: 아.
1: 이런 거 좀 많이 느끼거든요. 요새. 예.
2: 그 진짜 우리 대학부에서 하면은
1: 네.
2: 요즘 감수성에 맞춰서 딱. 그죠.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1: 뭐,
2: 같아요.
1: 라을라 밈.
2: 랄라 뭐
1: 예비 시간에 랄라 뭐
2: 이거는 진짜 네. 그죠? 오늘 방송에 게스트로 오신
1: 네, 네.
2: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이런 거는 영크크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밈 자체는 네.
2: 유예부 영크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1: 진짜 네.
2: 자 좋습니다. 우리 자

0: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교회 사역을 제외하고 우리 MZ세대들의 순수한 어떤 갈망.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런 거좀 하고 싶어요. 뭐 건의사항도 될 수도 있고. 어떠십니까? 소희자매는.
1: 저는 네. 수련회랑 마니또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해보고 싶어요.
0: 저 여름 수련회 얼마 전에 끝나고 소희자매 안 왔었나?
2: 생각을 안 하셨나?
0: 안 네. 왔었죠?
1: 네, 그때 하고 갔나?
0: 본인을
2: 참여시켜 달라 약간 이런 모습이요.
0: 다음 수련회 때는
2: 본인 스케줄에 맞춰 달라.
0: 소희자매를 꼭
2: 그렇구나.
0: 소희자매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니또가 나왔어요.
2: 마니또
0: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마니또.
1: 네, 뭐 수련회 같은데 가서 같이 그 하루를 마니또 하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요거는 해볼만한
2: 그렇네요.
0: 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또 한번 우리 주일 예배 때 한번 할까요?
2: 예. 좋을 것 같아요.
0: 그죠?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뽑는 거지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2: 그리고 한 달 동안 챙겨주기
0: 한 달 동안 챙겨주기
2: 좋은데요. 예.
0: 맞추기 많이 또 누군지
2: 재밌을 것 같아요.
0: 야 한번 요거는 당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혜연자매는
3: 저는 새로운 건 아니고 저번 봄에 갔던 소풍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0: 우리 봄에 소풍 어디 갔었죠?
3: 다리 밑에
0: 네. 꽃놀이 갔어요.
3: 맞아요.
2: 보물찾기
3: 하 맞아요.
0: 너무 재밌었죠.
2: 맞습니다.
3: 예. 거의 레크레이션도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0: 우리 MG는 야외 활동 좋아하나요?
4: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좋아하나요?
3: 저도 좋아해요.
0: 저는 이게 인식에 늘 방에 바뀌어서 게임하고 막 욕하는 댓글 달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의외로 MG가 야외 활동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진짜 선입견이 많이 깨지네요. 오늘.
3: 뭔가 그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체육대회나 네네. 이런 거. 근데 대학생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할 때마다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야, 이 질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지연자매는 어때요?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5: 저도 혜연자매랑 비슷하게 소풍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물론 교회를 올 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벚꽃 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걸 그때 벚꽃 시즌에 나갔을 야외배를 드렸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을이 이제 오면은 단풍도 조금 즐기고 하는 그런 야외배를 또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0: 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 한 학기 한 번 할 게 아니고 분기마다 계절별로 소풍을 해야 돼요.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0: 사계절을 만끽하는 그죠? 저 지난 봄 소풍 때 기억났던 게 야외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2: 무슨 약간, 쾌감이죠 그건?
0: 그 약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일탈하는 느낌. 뭔가 자유로운 그 느낌.
2: 맞아요.
0: 왜냐하면 이제 햇살이 따가우니까 이게 비난받지 않잖아. 교회에서 선글라스 끼고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죠? 너무 자유롭더라고. 편안하고. 자 좋습니다. 우리 동현 집사님 혹시 평소에 교회에 바라는?
6: 근데 저도 똑같은데 진짜 저는 이제 개척교회 따라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느낀 게 사람이 아직 많지는 않으니까 전 교인이 이 계절마다 바뀔 때 나가가지고 그 계절을 같이 느끼면서 뭔가 말씀을 듣고 뭔가 이게 틀에 박혀있는 예배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아이들도 뛰어놀고 또 대학부랑도 그때도 또 레크레이션 하면서 또 친해질 수 있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0: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그렇죠? 네네.
0: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너무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세대는 달라도 웃음은 통하고 관심사는 달라도 서로의 진솔한 마음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이야기들이 이 MZ 청년들에게 교회가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지연자면 어떠셨어요?
5: 저는 20대지만 MZ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혜원자매랑 소희자매랑 같이 MZ에 대해서 단어도 좀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0: 자 우리 혜원자매
3: 사실 저는 별로 스스로 MZ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2: MZ 맞습니다.
0: 정확한 MZ입니다.
3: 근데 뭔가 이런 MG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그리고 교회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0: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희자매니.
1: 저도 NG로서 늘 크크 분들이랑
2: 야 우리야 우리 많이 친해졌어요 우리. 그죠?
1: 함께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도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0: 아 좋았습니다. 도현 집사님 어떠셨어요? 늘 크크
3: 저도 오늘 재밌는 단어들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고 네. 또 제 안에 있었던 이 MG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벗겨지는 것 같아서 네. 뭔가 회개도 되면서 아
2: 뭐 회개할 것까지
3: 뭔가 이게 아 내가 너무 좀 좁게 생각했다라는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0: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대화하면서 MG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아 이게 다가가면 통하구나 친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자신감이 좀 회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성교회 사역에서 MG세대들과 함께 씨름하는 우리 수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목기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의 부정한 자아와 죄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졌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파송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불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치유와 정결의 불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하니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정잘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욕심 이런 것들을 풀로 다 태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태우시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 깨지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었던 생각과 삶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주소서, 마커스의 화평케 되리.

두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 주소서, 또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대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고통과 가치를 노래하면서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은 세상의 미지근한 그런 타협을 깨뜨리는 거룩한 분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팍 부딪히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게 된다면 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이 날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성도의 내면에 있었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요. 비록 일시적인 관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불평과 탐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불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그 시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찌꺼기와 죄악된 속성을 태워버리는 정금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 역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 미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가치관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진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날선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가정 안에 숨겨있던 위선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백일화해 드러내게 되었고, 진리를 택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야욕과 죄의 소욕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불은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이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탑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추악한 죄의 소욕을 마주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라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적 부패를 보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불이 확 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자신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죄의 소욕을 진리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고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태워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심판이자 은혜임을 우린 믿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겠습니다. 태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의 성령의 불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고 쉬운 사냥감만 잡으려고 하면 먼저 뛰어가서 그 작은 사냥감을 쫓아버려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잡기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만 찾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은 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사자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들의 먹이를 계속 놓치고 힘들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먹이를 거뜬히 사냥해내는 늠름한 정글의 왕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좀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를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피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두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빨간 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여호와는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함께하고픈 찬양 있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으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엘라 피츠럴드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프라노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박지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물론 어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두 곡의 찬양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드 가스펠로 볼 수 있겠죠. 뭐 완전히 올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한 찬양이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은 아무리 올드해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불리게 되고 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세대가 부르는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고백, 또 그 세대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고백으로 늘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살아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신 거 맞죠?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팀들의 찬양, 예배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0: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확정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1: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저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존이 영혼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송축회 내 영혼이었습니다. 원제목은 10,000 Reasons이죠. 송축회 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고 만가지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내용은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좀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되고 그건 뭐 진짜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난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맞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실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면면이 있을 때, 삶의 면면에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영원한 나라도, 또 주님의 그 영광도, 은혜도, 우리에겐 실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만가지 은혜, 송축해 내용원의 찬양의 가사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의 가사 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세상은 알수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찬양 한곡 들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 부릅니다, 뭐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첫 시작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달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청해 주셨던 곡 중에서 8510님이 제이오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말씀을 또 깨닫는 가운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역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이 러브레터를 띄워주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하철을 타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이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쭉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중현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많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네,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가사를 듣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써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묵혀두고 계셨다면 꺼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찬양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곡은 윌럽의 영원을 살아가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곡의 찬양은 오늘이 워싱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이어스의 앨범의 제목의 러브레터이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함이로다.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망의 꽃. 거친 인내의 밤을 지나 단단한 연단의 계절을 건너온 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주님, 내 눈물 흘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깊어가는 이 가을날 당신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내 환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수컷은 모두 내게 성별할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 노예의 집 애굽에서 풀려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너희는 누룩독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랫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행하라. 이랫동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내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내 지경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 의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기념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머물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그 정해진 시기에 이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너는 모태를 처음 열고 나 혼자를 가려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무릇 너희 가축이 낳은 첫 수컷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겠으면 그 목을 꺾으라. 내 아들들 가운데 첫째는 모두 대속할 것이다. 훗날에 내 자녀가 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저 너의 집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때 바로가 우리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부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를 죽이시되 사람의 첫째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를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며 내 아들들 중 모든 첫째를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징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록 가까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갖추고 올라갔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분명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챙겨가야 한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니 그들이 주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아프신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1: 어머니하고 저하고 띠띠거리는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남조선에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군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엄청 잘해주다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원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죠. 저게 갖고 온 금숟가락을 준비를 했죠. 누구한테 이걸 줘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소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제 대빵.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베트남 말도 우리 제법 했었어요. 거기 살면서 군인들이 막 베트남 말 배워두니까 안까없나? 그럼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고 가서 제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손짓 발짓 하니까 이분도 이제 딱 눈치채고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서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한과 남한인 게 딱 보이잖아요. 북주 때? 남주 때. 아 이게 북한 남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주 때에서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자고 나면 윙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체크하고 간대요. 그리고서 급하게 아저씨가 그 대빵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이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아주 곱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오던 거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경비를 항상 삼엄하게 하던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에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베트남의 군견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깔려있어요. 개들을 쫙 쇠파트들을 깔려놨는데 없어요. 한마디로. 대빵 아저씨가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선 조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다시 메이룽강으로 가야죠. 중국 가야 되니까. 그나마 중국은 우리를 안 쫓아오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그들도 한 새벽 한두 시쯤 돼서 우리를 일부러 찾은 거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쫓아야 되죠, 우리를.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왈왈 짖고 있고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슬픈 거예요. 뭐냐? 겨울에는 그 추위에 추웠죠. 베트남은 완전 여름이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흙탕물 막 이렇게 퍼묻고 갈증이 나니까 뛰니까요. 그 뭐 짐도 없고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트남은 엄청 날씨가 더우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 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게 걸었다 하면은 가시 덩굴이 우리 발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다 긁혀 있는 거예요. 막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막 온 몸이 쓰라린데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새벽에 어룩어룩한 데까지 이제 뛰어서 왔더니요. 아니 글쎄 장마철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던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시커먼 물에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어깨를 다 묶고 어떤 상황이 나도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 무슨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뭐 어퍼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물살에 이렇게 흘러서 그 이기면 안 되죠.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고 중국에 딱 왔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면서 군인들이 저기서 배상군들이 쳐다봐요 저희를. 아, 이제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반겨주지 않는구나. 다시 길림으로 가야겠구나. 난닝족에서는 잘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상처들이 아주 새록새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는 저 남한 땅을 가지는 않으리라. 말로만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다시는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니면 정말 북한을 다시 가든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옷한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 밑에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꼭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르지만 늘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때에 막 우리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에서 다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을 두 번 건넜잖아요. 왕복으로 하니까 세 번 건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남한으로 가라고 그 북한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는 걸 완전 잊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너무 안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는 무슨 하늘에 신이 있긴 있어? 그런 생각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간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경각심을 내서 너희들은 곧 있을 곳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살지?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중국 가는 이유는 진짜 남조선을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겨울 12월 말일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왔더니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이 두만강 물이 안 얼어요. 강기슭은 다 얼었는데 중간이 안 얼었어요.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건너는데요. 정말 얼음을 부셔가면서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냥 마른 짐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깨면서 나오는데 수천 개의 그 바늘이 우리 몸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어머니는 그냥 아랫입과 윗입이 그냥 턱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이 몸이 그냥 얼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정신력은 이 모든 걸 이겨요. 옷이 그냥 그 명태마냥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고드름이 꼈어. 근데 뛰었어요.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몰라요. 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중국말을 꽤나 잘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다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공했고요. 정말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해냈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살게 된 이유였어요. 도문역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고비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여자예요. 북조선 여자예요. 여름 내내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흙인 마냥 까맣게 탄 데다가 몸이 막 요렇게 말라있고 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북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변방대 젊은 친구들이 막 등치도 이만한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 저 중간에 여자는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기지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문의 큰 병원으로 시병원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죽는다. 너희들 책임질 거냐 했더니 너무 유창한 중국어로 하니까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에서 봤으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대부치야.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빨리 가래요. 택시 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한참을 달리는데 또 이렇게 차를 딱 막는데 이번에는 내리래요. 막 차를 다 구석구석 검사하던 내리래요. 그리고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그때는 막 엄청 무서운 친구가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그 친구가 막 후레쉬 막 엄마한테 막 딱 비치고 힘을 좀 내놔봐. 그 똑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연기가 좀 늘었어요. 울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중국어로. 너희들 우리 엄마 죽음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급해서 나오는데 신분증 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 검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문역까지 나오는데 몇 개의 그걸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걸치면서 도문역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베이징 영사관을 저희가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면승부가 된 거예요. 전면승부가.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영사관에 저희가 뛰어들어가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순간순간 졸여가면서 지켜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북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북한을 떠나서 처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와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저 북한에 혹은 제3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비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서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을 들판의 알곡들이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해졌듯이 여러분이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놓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내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고요. 마음을 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에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로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 성경 속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봅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팠던 한나는 그 슬픔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첫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하는 살면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린 찬양은 아버지여 나의 맘을 클래식 화요였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렸죠.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국어 찬송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허락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경동교회 성가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판승의 이원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고서 올린 영광의 두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동작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때 왜 진통제 맞지 않고 견뎠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진통제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진통제 안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교사였고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중앙 순간이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원망의 소리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낸 그의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헌데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만 5천 명 조사 대상장 중에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왔답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자살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 인간의 불안정한

0: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고요.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문에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이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남고와 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벅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약 30년 전쯤 헤어진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동생 서영 자매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사무치게 가고픈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여동생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1: 항상 보고 싶은 오빠에게 존경하는 오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형님과 조카 애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조카들은 이젠 처녀로 성장하였을 텐데요. 오빠의 가정과 헤어진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만나려 제가 오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오빠는 13년의 군사 복무를 마치고 새 가정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고난한 가정 환경 속에 찾아온 저를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 말은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다 잘 살 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며 저를 떠나보냈어요. 그땐 정말 오빠를 너무 원망하였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육의 정이 그리워 오빠를 찾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일생 다시 오빠를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빠에 대한 원한을 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글을 전합니다. 오빠, 저는 지금 이웃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또 부르고 싶어도 몰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그 이름 아버지를 지금은 날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부르며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에 날마다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 싶은 오빠, 저는 날마다 기도에 나와 오빠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또 알래야 알 수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겨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신신과 희망에 넘치어 살아가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 시대를 마감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운해 주시옵소서. 저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둘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고향 북한을 떠나면서 30년 전쯤 혈육 오빠와 헤어진 서영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속히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묻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0: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속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곧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이슬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삶의 덧없음과 시간의 짧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정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는 인생 설계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자 죄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금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잠언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이 지속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수성가, 자기 성취, 자기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 자랑을 악하다라고 단호히 규정하며 신자들에게 그런 허탄한

말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죄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열리고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악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듯 선지자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삶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부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일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부자들은 그들의 피땀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와 원문에서 울라와 통곡하라는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사회적 불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정신이 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음은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군의 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이자 억눌린 자의 변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사치하다와 방종하다는 단순한 향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의한 수단의 대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라고 선언합니다.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수로 쓰여 모든 억압받는 신실한 성도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억압했습니다.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땅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라고 가리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과 공의,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사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자 참된 부요함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속적 지혜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큰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신앙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곧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자는 그 예로 농부의 인내를 들며 신명기 11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으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

0: 자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 같지만 당시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거나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부는 이러한 남용된 맹세를 단호히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맹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의 핵심은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이자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판, 회복을 위한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탄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영적 성숙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재물의 덧없음, 고난 속에서 인내할 것, 기도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 겸손과 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6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과 포항이 23도, 여수 22도, 목포와 대구가 21도,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8도, 함흥과 춘천이 17도, 청진 16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목포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부산, 대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과 해산, 강릉이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예상되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극동방송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광양땡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비치니 윤재희입니다.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길을 잃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찾아 나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준비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냈지만 다시 아들이 될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아들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 시대에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뛴다는 것은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체면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이죠. 아버지는 돼지 냄새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 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그 수치를 덮어주는 회복의 옷이었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되달려주는 표식이었고,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족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씻고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꾸 조건을 다는 버릇이 있지요.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잘못을 다 고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완벽해진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눈에 먼저 보이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실패의 흔적, 죄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온 게 더 중요하단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하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키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품꾼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 잃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돌아올 길을 밝혀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 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 프링크의 시에 요한 크루거가 작곡한 전형적인 독일 코럴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에 익숙한 한국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 찬송은 한국교회가 발행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 중 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찬송입니다. 2절 가사입니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들을 선곡하여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찬송은 성부의 어린 양이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주의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어린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용으로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는 쉽고 친근한 찬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도 원음을 낮게 전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헐브르크의 찬송입니다. 송영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중복음과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 책입니다. 일본 성결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은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하 목사님이 번역한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동감리교회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 영혼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 찬송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안양 시립합창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내원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주화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산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목기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되고 서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가짐에 따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도 죄악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식인종 아우카 부족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자신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나무나 꽃에는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 하찮은 일 등과 같이 부정적인 꽃말이 붙은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열리는 흰 꽃이 좁쌀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팝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열매도 안 열리고 꿀도 나오지 않고 나무도 빈약해 목재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술이 발달해가며 조팝나무의 놀라운 쓸모가 계속해서 발견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통 해열제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조팝나무에서 추출됩니다. 말라리아의 치료제도 조팝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조팝나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만약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팝나무의 꽃말을 아주 귀한 단어들로 붙였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은 놀라운 효능이 있는 나무였듯이 사람도 지금의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모자라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끝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아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빛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밝아서 잠시 눈이 부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빛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들어온 순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방 안쪽에 쌓였던 먼지도 미처 치우지 못했던 흔적도 빛이 들어오면 선명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있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조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빛이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네, 빛의 원한 찬양 두 곡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 빛대신 주,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빛의 사자들이요, 두 곡 함께 들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면 감추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문제는 그 사랑보다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 아주 조용한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가만히 놓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두 곡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고 굳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아직 마음의 확신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 말씀하시며 빛으로 오라고 초청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니고데모는 정말 조금씩 빛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섭니다. 물론 한순간에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아요. 믿음도 어쩌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말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마침내 빛 가운데 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주님께 부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면 됩니다.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마침내 빛 가운데 섰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소개하소서. 오늘 또 빛 가운데 서는 날 되길 바라면서 저녁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관중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9월 6일 9월의 첫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창문을 여니까 공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밤새 또 서늘한 기운도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죠. 참 신기합니다. 여름이 영영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가죠. 언제나 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 올여름 만만치 않았잖아요. 정말 열대야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밖에 나서기가 겁이 나는 게 올해였죠. 근데 그 한 계절을 버티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아침 스스로 한번 다독여줄 만할 정도로 이 여름이 정말 굉장한 여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 5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 길이 참으라라는 헬라어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앞에 마크로는 마크로스,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미아는 디모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속에서 막 확 끓어오는 감정 또 울컥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디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그 거리가 긴 사람, 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 성질이 터지기까지 그 시간, 그 길이가 긴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의 호흡이 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두 절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구절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다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견디는 힘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 같이 섬기던 사람,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농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타인에는요 결정적인 비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에 오는 이른 비고요. 이 비가 와서 굳은 땅이 풀려야 쟁기를 댈 수 있고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봄에 오는 늦은 비예요. 이 비가 와야 이삭의 알이 찹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농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늘을 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조금만 더 길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를 조금만 더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습니다. 늦은 비도 옵니다. 믿으십시오. 함께 찬양 들으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가 농부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맡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손 놓고만 있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늘에 맡기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할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할 통로가 됩니다. 오늘 농부의 영성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참으며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하루를 지키고 보호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소유하는 것이 모두 좋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소서. 가진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나의 원함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원함 안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제거하심을 믿습니다. 형제의 화목을 원했다면 많은 재물로 불화가 날까 안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과한 성공이 건강을 해칠까 봐 안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단순하여서 그저 하나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삶을 조율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복잡한 모든 관계를 알아야 믿지 말게 하소서.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선하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는 나를 만들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6월 달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거대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말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처치, 그러니까 성 패밀리, 성 가족 교회 예, 축복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탑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거든요.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높이가 172.5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축물이 된 거죠. 뭐 이날 뭐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막 축전을 보내고 많은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재밌어요. 뭐냐면 144년 기다림 끝. 이렇게 144년 기다림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건물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게 1882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조선이죠. 임금이 아직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2026년 6월 12일에 명목상의 완공을 선포한 겁니다. 이날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그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죠. 그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하게 100년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우디가 인생의 마지막 43년을 이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쏟았다고 해요. 나중에 아예 이 건물 안에 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26년 당시에 전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죽게 됐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지어졌는가? 전체의 10% 남짓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가 더 힘든 이야기인데 스페인의 내전이 터져요. 그래서 공사가 멈춥니다. 가우디가 남긴 설계도와 모형이 상당수 불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 타다 남은 조각들을 맞춰가며 다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을 이어온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측은 완전한 마무리를 2034년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건축가 가우디가요. 자기 생전에 끝날 수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탑을 못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죽는 날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말이죠.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30년을 기도한 자녀가 아직 교회 안 와요. 20년을 기도한 남편이 아직 그대로예요. 어쩌면 내 눈으로 그 응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 30년, 그 20년 헛것인가? 실은 그 가우디가 만든 그 건물은 전체 10%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가 없었으면 나머지 90%도 없는 거예요. 172.5m의 그 높은 탑은 그가 놓은 그 낮은 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고 계신 돌 하나도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아직 벽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 그 위에 올랐을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6월에 완공을 선포하고도 그들은 지금도 또 짓고 있어요. 2034년까지 남은 공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찬양 함께 들으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궁금증이에요. 교리에 관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듣죠.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말. 위로가 되는 말인데,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밖에 계신 분인가? 내가 보낸 10년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은 결국 언제일지 모른다는 말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열어보면 그렇게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딱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두 단어는 상당히 겹쳤어요, 저요. 뭐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 4절 같은 경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그러면 카이로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때로 쓰인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 시간에 충만함이 왔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바깥에 계신 분, 시간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루하고 평범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가득 채우시는 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400년의 침묵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지고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늦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안에서 채워가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야고보 같은 비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농부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죠. 김을 메고 물을 대고 벌레를 잡지요.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기도 노트 버리지 마십시오. 응답은

은 되게 지나고 나서 보입니다. 응답받고 나서 한참 뒤에 아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기다리는 제목을 이따금 소리내어 다시 말하십시오. 기도는 잊으면 사라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하십시오. 그것이 농부의 긴맥입니다. 10년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10년은 비어있던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고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말의 다른 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때를 향해 채워가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의 간증의 찬송의 제목이 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읽었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의 비 사이가 깁니다. 그 사이에 농부는 마른 밭을 바라보며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바로 그 사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어떤 분 말씀드린 대로 100여 년 넘게 건물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이 가듯이 늦은 비가 결국 오거든요. 그때까지 마음의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차은국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노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늘 고백했지만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 삶은 예수로는 부족한 사람처럼 다른 것에 더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추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폐홈과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맡은 자로 기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피로를 모두 거두어주시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통해 상하고 지친 심령이 위로를 얻고 방황하는 영혼이 길을 찾으며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성김의 몸을 오늘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아멘이 아니고 따라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디세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포스터 한번 볼까요? 오디세이 지금 뭐 극장의 1위인데 흥행 1위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흥행을 하고 있죠. 저도 그 좀 아침 일찍 조조로 보면 쭉 몇천 원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애들 데리고 같이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 트로이 전쟁 전후 배경이잖아요. 그걸 좀 배경을 공부하고 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 하셔가지고 열심히 유튜브 막 서울대 교수님 강의한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렇게 갔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봤는데 얼마 전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꼭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봐도 이해되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괜히 공부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여튼 유익하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배경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었던 기간은 120년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각 40년씩 120년. 요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고 이 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왕국이 한 200여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주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지 땅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돼요.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예, 세멜을 세멜 하다 보면 사마리아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이후에 총 이제 19명의 북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다 실패합니다. 그 정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전 721년 혹은 2년경에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아수르라는 뭐 세계 패권을 쥔 당시에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

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던 원조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통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종교 혼합주의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지 아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땅도 밟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우리 흔히 정오라 그러죠. 낮 12시입니다. 이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때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자기도 물 기르러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뭐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잖아요. 아마 방송 뉴스 막 실시간 자막에 보면 그 지자체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야외 근로자들 정말 좀 근로 자제하시라고. 왜죠 여러분? 열사병 때문에. 실제 뉴스 보도에 특히 시골에 나이 지긋이 되신 어르신들이 그 농사하시는데 반일 나가셨다가 실제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열사병 때문에. 그만큼 더운 때가 정오부터 곧 내외 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하루 중 제일 더운 이 낮 12시쯤에 굳이 물들어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 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이거든. 사람들이 없는 시간 일부러 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예요. 정확히 유책 사유가 과거에 그 다섯 남자들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연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 그랬대.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깊은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과 뒷담화가 너무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전혀 집 밖에 안 나오는 그 더운 시간에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우연이 아닌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뒤에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예,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그녀의 삶의 과거 족적과 지금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다 아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공포증 때문에 아마 뭐 요즘 같은 공황장애 이런 거 아닐까요? 전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녀를 주님은 다 아시고 일부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그래도 우연이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죠. 결정적인 이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태어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담은 말을 의태어라 그러죠. 털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털썩 주저 앉으시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 이 강대상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께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제가 이 뒤에 의자에 여러분 앉을 때 제가 어떻게 앉는지 관찰해 보셨나요? 절대 털썩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앉죠? 점잖게 앉아요. 다소곳하게 앉습니다. 왜죠? 아직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털썩 편하게 주저앉지 못해요. 그런데 1부, 2부 예배 다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앉게요? 털썩 앉습니다. 왜? 예배 다 마쳤거든요. 이제 한숨 돌리는 거거든요. 아유 끝났다 이러고 털썩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후토스 그대로 털썩 앉으시니 성경 이 단어 쓴 이유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그 시간에 만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만나려고 주님 여기 일부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시면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부상당해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는 못 본 채 하고 쓱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못 본 채 패싱하고 쓱 지나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다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놀래서 다가갑니다. 치유해주고요. 자기가 지금 급히 어디 가야 되니까 여관에 맡겨서 그 여관 사장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 좀 케어해달라고 돈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비유로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고 개로 취급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선함을 드러냈다는 건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모두 나음을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고는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땅에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챙기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예수

예수님이 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고 챙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당신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요?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볼까요?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예수님에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챙기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가 섞였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인간 같지도 않게 보는 그 혈통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 금요철야 때 사무엘하 시리즈를 하면서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바세바와 간통죄를 범하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그 설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회개는 다윗 스스로 마음이 찔려서 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아, 내가 다윗을 가서 혼쭐을 내야 되겠다. 나단에게서 기인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 구문이 뭘 말해 줍니까? 다윗이 정말 정말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도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 회개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 죄를 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죄 짓지 않고 여기 온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실행에 옮긴 죄는 없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넘어진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인사말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 속 썩인다고 누가 버립니까? 속 썩이는 자녀지 외인이 아니에요. 사생자가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내 새끼예요.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금요철야 때도 이분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못 들은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저도 한 십수년 전에 참 저분의 메시지에 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분 자녀가 5남매인데 지금 다 선교사로 서운하고 다 선교하고 있어요. 이름이 중성, 인해, 찬송, 응답이에요. 마지막 막내가 선교예요. 김선교 선교사예요. 이 친구는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선교이기 때문에. 근데 김선교 선교사 요즘에 유튜브에 이분의 그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분 프로그램 나와서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릴 때 특히 청소년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요맘때 너무 방황을 많이 했대요. 왜 그런가? 이 초창기 순회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이 창립을 하고 그 훈련단체 공동체의 거처를 저 시골에 배교를 사서 조금 손을 봐서 거기서 단체 합숙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맘때 아이들이

지금 뭐 거의 아파트 생활하는 이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단체로 그냥 영성 훈련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선교사라도 얼마나 마음에 갑갑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조금씩 일탈을 하는데 그 좀 노는 아이들도 만나고 막 그걸로 그냥 얘가 스트레스 출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굉장히 엄하게 통제하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엄하면 엄할수록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 더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17살 때 고1 때죠. 이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외박을 한 거예요. 며칠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몇 달간 누워 계실 때였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 누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종아리에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서 몽둥이로요 200대를 때리더래요. 정확히 200대를. 그 누운 상태에서 200대 때리는 쉽지 않은데 그 200대를 때리는데요 그 아들 김성교가 그걸 다 맞으면서 아래로 이렇게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그런 울면서 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00대를 다 때리고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 김성교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비 된 마음으로는 너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런들 이 일을 계기로 아들 김성교 군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의 열쇠라는 그 공동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저 사람의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대.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증거가 있어요.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요. 이 여자가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만 혼자 나와서 물도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허구리증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면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분이 내 과거 행한 일을 다 앞뒤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녀가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본의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공예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말인데 킨은 금이고 츠기는 이어 붙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도자기를 금을 이어 붙여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자기 공예 기법이랍니다. 사진을 볼까요? 저 금관계 금이에요. 금을 붙여서 저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킨츠기 하나님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깨어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을 주님은 더 좋은 생수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금보다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겪어내고 있는 모든 과정, 물질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고통의 소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나, 에라이 모르겠다, 내대로 살련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게 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킨츠기 하나님이시다. 금으로 이어붙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시며 다만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마음 아픈 일로, 물질의 결핍으로,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내 실수 때문에, 실패한 과거 때문에 사람들 보기도 힘들고 내 마음에 무너진 부분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든 인생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깨어진 인생들을 이어붙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 모든 힘 잃은 성도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다음 한 주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모든 부민의 권속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힘있게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누리고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주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암과 여러 질병과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성령으로 친히 심방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홀로 불신 가족들 속에 신앙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와 내 집이 구원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 교회 안팎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새기시면서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예, 킨츠키의 하나님. 금이 나도 깨어져도 실패해도 금보다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츠키 하나님 금간 인생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어붙여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연설은요, 당시 성공과 스펙을 쫓아달리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날 덴젤 워싱턴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졸업을 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그러면서 뼈있는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연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죽을 때 이삿짐 트럭에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 움켜지려 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